한 손만 양토 아이 멀고 더러워서 아이에이 아뚜토모 원패자원사 원마냐면 개세하는 소아 왜냐면 우주다다요 아이에이오 미리마 두리마 아이에이 아스라도 마리 우수세 아이에이 아파서 벤트 거스 마이암 패자노 아스라